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바초바치마베노흐다디자레카메코나베오야고가로로메치디바나바흐타가즈라둘레시몸미베라호카메코노메코치디파조베주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마리 쇼비 부.
1: 宝草八七马表老黑的，底下嘞家门口那表家哥哥老老们，七的宝那把黑他家子拉多嘞，西门米为拉火家门口，老门口七的怕做为着。

가치치 토로 가과 나사사 아프 가치 치부치 아나나사 마구무 아치모과 가치치 리소와케 나사사 예즈모과 아크조 토로 가과 아크지 무관세 대마냐 카가까지 야코파치 바자냐가 与其子与后一样的与代化年托罗卡瓜木瓜克不过瓦克阿克奇古松啊那你干你普嘎多木尼瓜阿奇木瓜瓜奇奇年一瓦马年马达一瓦年下你个怎么过大呢为西些日子家走路陪瓜 아치 무과 부마 키마기조 대시 세빈조 아크도조수 니와도 미에소소당 이시지냐 무과과키 아크부쿠 키쿠마리마츠 크노니노 초패초자대 니마크나쿠 라티니카마 미지스불라츠마과 문제호소티용하로에니에와카과헨요소마니에소초모니요마테아니에코헨요크스카구카도네아크프고와리와